0: 생계 나바 생계 저 다른 아주 내림나 토마 숭추어탕 다른 레사 더베니게 담주어 카탕 다른 잠리나 월사이드 야나 잠리 미케 통야 공패게 뉴모 숭추 수신 탕 슈아담 살라표기 시리도 같이 뵙도나 왜 셰프셰 같이 세네그데 아주 내림 토마 고치슈주 최다 시리기 내림 콩 나바 연기 우치도 알하다 집에 진호 고색게 미게 요금고 탐제 개제 시버치 뭐 초원에 같은 지에 나와 투지 집에 멜람 윤두 슈구이
1: 근데 왜 그러노 어 배땡게 왜 좀생 가려서나
2: 어 천년 되고 되면 자 천년 되면 기발은 지된 파를 되면 지된 파를 되니 지된 되인 되고 계속 천디기 달라를 야상으로 따나 그라 야마르스 님부 야마르스 천디기 대부 데미자 천디기 대부 또그 땅풍이 봐 너뚜나 그다 천디기는 그 또그 땅풍 푸금서고 찐다고시 주나야 말아서 그게 그다음에 깨베 타면 치주리 아니면 시외 걸려야 아니 간다 가서 우리 팬바지 최고나마 다진네들 태고신비 남는야 소소 감미신비 남는야 대단해야 아니면 상하 리번진비 띵고도 그게다 가수리 슈체 나가라는 랭귀지 임바리 레디 예나야 하다 레디 마시위 님들아야 마랑마랑 고때는 두주마도 달라 수치기 그게 팬당에 매대 겨울 미세했으니 수치기 미세당에 용구 말해 수치기 달라야 러시 투야야 말해 야잖아 다음에 야잖아 다 산지 사다 잡아 남기자 쭉 투야지 야 말해 마랑도 배 천들이야 지 소수 배 년시 어때 커야 상부 찌더구시 뭐냐다네 그 더블리도 찌더 다가는시 최다 셰베 때는시 배 로마 탐지잖아 다가는시 된대기 배 더블 머신도 뭐냐다네 그 배 루도 소수 더나는 배 소를 던 동통이지 연하야 마시위 님들아야 수치 판다 통에 여마 라야 다가는시 그 나랑 그 루 나이니 배 마이 냐가 님성 자외 님들네 소원시기 배 마이 루스네 배 제신 판과 제야 돼야 마시웨 니무탈라야 어베 마카 그 시세베 맹간도지 아니 소소 샤나라 아니 간다 베 댄지 간데 나이 루티 아니 네 로스니 차체 야르미시 쿠후르 사체 야르미시 로리스 유 페가샤나니 로 샤사샤나니 쿠후르 차체 어다 대유인 말 댄데지 그 튜즈 샤에 떨라야 수치기 베 팬타 통니지 수치기 베 러시아 메딩 어느 듯인데 대인내가로야 편바디 쇼 코나마도 샌 강기자 편안매대로 다 미순대식 상담이 신주의 대담도 마세 마시 춘제게 텐디가나 차샤나야 그다음에 또 상고도 거여 상고도 땀 상고도 근데 근대식이 빼 상고지 연하야 디게디 마랑도 찌다 아니 또그 땀 수승인 디페 고야지 대상바식

그다음에 또 그게 표준서버지 그냥다 표준서버지 주면 나한테 전도 얘기야 야 대충나게 디지 첨부 연구해 봐도 상로 걸고 해야 되지 정신이 디지 지어야 멤버 코란 게 정신 상로 담아있는 동네가 정신 때 간절했으려나 나란 소리야 배 또 그 담순 표준서버 찌는 것이 연하야 어때 또 그 담순 그때 그제가 봐 다 첨부 찌다 배 표준서버지 예배 쓰기 디지 주고 때란 장용해 지기 동네지에 용주를 그다야 빼나 어 소소배 규자라 가서 그래 규자라 가라탕선시 예배이나 빼나 나무 안아서 그다 나중에 불러야 잔셔와 차니 나도 밀롱바 차례 걸려야 소소 안바나 파바지 예미 태동도로 어 뒤내 걸려야 너도 되지 차대요 그다배 너도 되지 예땡에 어때 지지 달라야 영아래 가서 뭐 달라야 영아래 Dajilingi pe mukut tibdi ki namshi di dalan kake yama. A dene lochi sun ni sun ki jujala ru pa sa che chi tulo yu taban da ya sa. A chi jala taban da ya chi sa ni yun du zane. Ani? A be zizi ye dalan. Zizi ye chi tulo lu pe zabya gu sun ru. Vada be dende ki. Ani be dalan ya. Mungma ru dhudu tegi pe busu ru dende yun ya ki dalan ya. Dajilingi pe namshi pe mukut tibdi di ki pe dalan che. Tulolo pe hambajaya sonu, rabe tulolo pe muktikaya sonu chanche. Zamji kutu, soso ke mena, namshi duja chune, momojaya ke dayama. Ta soso gyujala ru dozi yedengi, daga nashi ji debre goro sonu, barje go sonu, rabe ji radio sonu yebe kaliya, transistor sonu yebe kaliya, ta da zoi pe mukoje buto. Dangshi ru jebe ina, di shewe nama lo mukoje buto, ko nima ru tena pe nime jilo ogwa, rame mena chewa ji di, You know, 当我们都当然是用但是接个人的当然他按用压门的被创始人的他按用哦他创始人的科学科学的他还没得下面用他们的没用哦这我们按照的下面接个全部是可以用的但不得读的他肯定的全用上面去他的单位是真的没有用哦当我们的广大你也的够了以内我们的顾问效果压门的我们的单位是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
야 지금 담년자 생기게 돼 민지 민 매라 걸려이나 민지 중나 삼바야 나를 깨다 중나 삼바 나를 민샹부 중나 삼바지 민샹부지 중도나 년다 샹부지 중도나 어다 소소데 담셔지 사고 중네 배 사단데 배 어 땅에 더거지 다 차고 마시네 민지 탱글 삼바 로다지 이네 내 컴바 더거지 마잖아 민지 탱글 삼바 소로 계속 시켜야 이네 내 계속 된다지 마시네 민지 탱글 삼바지 심전내매 소소 담년다 개매등에 지금 민념 좀 타라지 때라이나 도저 가르 산대로 세초고 가만 돈다고 돈초고 년대는 년초고 가인 제초고 땀 타면 가인 제초고 민간부시 예배이나 아 땅에 계속 내 시야배이네 배 포도 운보 순보로 가르치요 즉 삼바지 삼년 내지 대고도 와 와 근데 인도산에 마음도 그게 떡을 땀 좀 쓰는데 제단 미 패바지 과양서로 차대 과양아 뜨기 아래 뜨기 아래 때 모두 인이 삼다바이나 동해 그런 시야들 다가나신 나란주 녀를 냄비 풍부 쓰여주기 룬디 내 룬신이 찌레치기 와라 춘다치기 와라 짱다다치기 와라 최대한다치기 와라 원하다네 나의 룬신이 짜샹부시도 찌샹부시치기 와라 때 룬디 어 가수래 맘에 랭윤기 팡샤베 어 녀를 냄비 풍부 쓰여 민지다기 와라 어때 내 인도전에 그 녀를 냄비 풍부 쓰여니 어 맘에 랭윤기 팡다 다다 냉에는 제성대와 왕기 애니를 다베 둥에기 땡샤바 Lah nyamuk ni tencer, tetapi, apa nyamuk dia lah, kau pergi rasa, lah, lang lang yang bercakap lah rasa, tetapi korang

0: nyawa lakwa kumbu tu tunga kira shindu tongde tala tanda yu lo chunga ji chunga eni taba tunyi yu lo jayi yu yarwa wa tinday yindu tongwa tunga shebra cha songa yin tata tunga shebra cha songa dana tukdiyin sani eni be lanyun ji pangbe rada eni lada nyongwa be shangwaan shangi tawa nyu jugi be gasore gasore ta nyu da jugi dube wata be mata wa jidu sangwa lo eni tukdiyin siyasi yin wa tinday yindu zane Then,
1: 哦,但,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
0: Mega wa chu se yu de, ane, lu ji sao shu che, da lu ji guan ne sao che wa. O, sao che wa se ne, che wa mi se ba ne, chung wa ben bu zin se wa chun je ge, sao shu se ha de chi ju ya ma. Sao che wa se ha de shi du jia zi ba. Da, da na su su cha xia na, su su lu de long ju de sao se ne, ye ba nang ge, sao se ne de, rang la za chi shu du ba. Da ya, lu long ju ni, long ju se ha de, da de long ju se ha de, sao cha ya ge tab shi ge su ru chi li ya, ma tu ge ar ba, lu de long ju di. So,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그다 이제 파도불을 산 누구를 봐? 와 등대 인사 수학자가 생긴디 신학을 탑도 쏘아. 이번 집도 쏘아. 뜬 남양 지구야. 어 채양아서 미세야 서로 등대 인나 청당하는 누구야 돼? 그 청당하는 누구야 봐 인사 다시 수행하러 지구. 지 불리시 통불을 쓰기야 봐. 지 불리시 용불을 쓰기야 봐. 등대기. 아 다 수행 지구야. 但 무세야가 서로 지 생명 세야가 서로 지 지다자야가 서로 지 지구 세야가 서로 그렇대. 자 불리시 통한다. 지 청당하는 자한테 매매 인사. 아니. So, 나도 다 지단배 가서 우리 꿈꾸는 팀강을 내기 아래 굉장히 더해지 더나로 치기 아래 때 삼월라고 배 지단배 꿈꾸고 있는 미션다게 통네 마통네 미션다게 시네 마시네 소수 뭐네 소수 소수 삼단도잖아 땅에 미드달이야 꿈꾸만요 사바치기 소수 소수 가서 우리 땡캐리시 소수 소수 뽑아치야지 이제 미지 쳐 쳐서 꿈꾸야 생긴데 미 말업 쳐 하루 그 롱주를 뉴 아니 어떤 랑래야 아니면 민야바요 꿈의 민토 야구야 나도 소소 꿈꾸야 단다지 소소 집을 주는 사람 꿈꾸야 아니 꿈꾸니 내가 광무 가서 내가 가서 광무 장인제를 준비는 광무 장인제 준비 소소 뒤지로 때다 소소 꿈에서 내 민토에 동행이부터 시작나 실용시설로가 그다야 근데 인자 아니 꿈꾸야 생각이 싫어 탑도 보여 딱 꿈꾸야 지단배 민 꿈꾸 꿈의 민파 대회 딱 내가 들을 때 떠서 딱 남주 터널 중구리들 다시 배를 다 배 미배 컬류 때문에 밀리야 배 컬류 때문에 지금 가서 그래 하바 태양서 근데 이거도 와 지금 민자네 배 불륜 참벌라 진짜 봐지 뜨 먹어 상다서 양지 배 짜라 야샤버로 근데 아니 유주체니 주고 봐 제일 주야서 근데 이거도 와 들을 때 꿈꾸고 찍어 민 꿈꾸고 민다네 마다네 전다연이 생기 자네 마지막 남아 생기 자 마지막 남아 인사 야구야 또 자네 시기야 시선 근데 인상 어 마진발 마

0: Tibalama, 충원배
1: 최단 셰릭이 내림콩 나와 연기 오체도 하다지 외치노 고색겸의 교육원부 탄지에 캔치 시과 정부 처원에 가린지에 나와 숭주의 인연주 슈차부터 표시의 인연주 슈주 토마 교회 밑중 교회 땐슈 세외 표시의 카지 인연주 슈구인 세로낭

0: 탄다 초와 이야기 다 세베 푸셰치 센트부터 세겐나발 생겨 초라 게 규메 춘줄라니 초티나 왜 갸보칼라 왕부 콜라 담주 시겐 두 슈이 세로나
1: 갸보칼라 왕부 남다 닝드수 닝드 슈줄 대야 닝드 셀로 갸베 투이라 이셰 칸도메 바나네 식드 지데 코로아디라 산지기 템바 다르케스 침바 유에짱 유멘데 강 셰바디라 최기 지샤 담야 미다르와 케네 로아남 데로크베 센데비 자치제 데르테네 유멘데 강기 융 참세 제말라 천지 밀람 오사르 체와식 중베 얍 참세 로드엘라 슈 얍기 밀람 테상다 임베 제조르남 고베 까남 융기 대신제 대는 다와구 성화당 퇴상 퇴주라 꾸류라 용수 가야 매벌 세무직 총화 대체랑 바르낭네 칸조댕에 도와상무시 체수연에 세무라 롱대양 디다르제 체라 땜바 나다르 바르다르 치다르 숨 용외 나다르 갑 야보칼라 왕보단제 바르다르 갑 세밍생이 용 치다르 갑 뇌기 바르제 용외 코로라 예중 깨바중 대두 마이시에 칸조 곰네 풀쇼 제 손에

칸도남 파르나라예 테네 세메 야비움니라 담주에기 민바르 제네 야비움 하장예부충 테네 투 강삼직라 유멘제강기 제보칼로왕보 셰바 팀라네신 꾸왕체와 멜레 트웨타와 출레 발라바 땅알레 냐타와 뇽갈레 추리와 박제레 제시바 콩 럼보 코르다 제바 키르르 펩네 리다 숨주세베 갑 라 제베 키모짝다 합시 가르소 메버 라네 대체도 펩갑 낙습 낭라 캉바닌 제보 해시메 캉 낭신 여바데 과잠라 김의 강제장 여바데다 스이네 대르펩 캉바대나 갱괴니 여바데 제보카라 원봉을 숨도 제두 제베 시지기 짝나다 모사리게네 제보 낭도 대장 제네 남지 갱괴니기 많이 체미에도 대마 스이네 대바제 대네 제런수 캉베 국교 상말 김어제장 많이 인양 캉미직라 과자잡이여버 스이네 대낭 제베 린제 유지 땡도 칸도메 따 땡베 세 세모다와 시 시그드 칸도메 제벌 롱댄 임벌 공네 제보 칼라 왕베 부모 쭈유피네 파마니라 부모 때를 거베 까낭 대네 부모에 토라 키를 페베 제보 딕제 칼라 왕베 쭈무르 조와레 남라 푸르고 공네 푸르에 잡 낭두 엽윤이 기슈와 자제 비가 부모 엽윤기 까신 슈우거베 중 대니 유이멘제 강네 제보 콜다 제바 롱주 섬기 메자바 따다 랑보체라 깨네 여비움라 부메린도 피베 여비움 갱고이니 투 신도 예보충 대네 부모 유이멘제 강라 대안장네 가도양 자천부제 대제 부메 제방 남기 로가 최수기로의 제도 담주 두지 쯤벌제네 유이징아타 배워충 대네 도화상물 세무직 구총네 태양 사지 군도 상모시 쇠와당 대제 화세직양 구총네 태양라 화세 예부 군도 렉시 태수 대제수 두저링식라 예보깔라 왕보라 주모 하장세라 시기여바 대 예부 도화성모 주모 시바당 예규 진배 세 민신이 장 여바 시마타 시당 차불랑네 마부숨기사를 치네 두메 체녀를 내숨 재네 마부숨 사회 지구의 제갑 융조화상매 디니 두메 바지 롱대마신 힘으로 공네 세민신이 예보칼라 왕보라 주 라니 레그에게 쇼가 채네 높죠 칸조엘링도 푸르네 주 대네 세민신이 토 하장교화당 신앙기 젠접시긴 예보칼라 왕보에서 주네 융조화상모 남로 푸르의 루주남 슈디 예보 토대 세미 중갑 세공도 숨담레 펩 매바 콩기 엽라 토소 비디 엽정고 살게보충 대네 주모 하자 뒤미 럼버남라 류네 엽제 깔라 왕보라 뉴주 비디 죽네 엽제보 뉴머 주르 대네 주모 하장기 엽라 민베 쥐엘로 죽게 제수 세민신이 종외 탑라 라니 뉴시 탁베 나르베 쿠이제네 럼버남라 나자 대죄덥수 세 잠신이 님과 대다 철쇼 제 까당 런베 대다를 제미표에도 시엠바 제디 하마고와 니표에네 잠신이 동월 당두 잠신이 꾸나 총야 젠접시긴 런버남 두메 왕도 쇼르와 소기 루규남 시엠바니라 슈급 대니 대바 학벌 깨네 동미표에바라 세다르당 콩니기 시행기 하마고와 주시행이기 님도에네 두모르 피바당 주모 하장 용신의 자구이제 대내 화세 민신이 꾸나총외 좀래낭 꾸들라 패바 주모 하장기 통화당 양나베 구이제네 대내 자발라 민신이기 인워먹고바 른베 총남라 냉기 까당화당 른베 종미패두 예디 연재미셰베 냐바니제당 냐바니지장 화세 잠신이기 쇠드문어사르제 부와 고화당 제가 슈다 얘네 종류 배벌 화세니라 뒤면 통사 매벌 타르린도 배벌 슈네 세달당 대네 세모공로 나래 수매장 세기 두 대외칠 남주 매장 신나 뚝불 화세 중부 인당 자와 대치네 자갈초로 전갑 화세 중화 세겜다 최